0: 이번에 수디비의 밤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오브르 나마스카르 비와 디비안 반스.
1: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.

부르는 수디비의 밤. 할렐루야. 오브르 나마스카르 비와 디비 안바한스. 디라바시가라 바카 디라바시. 리디라바시가라 바카 디라바시.